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u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물론 해야는 뭐 이견이 없는 대곡이죠, 그죠? 하지만 let me play something else other than 해야 because you should be pretty familiar with the song 해야 already, right? 그래서 마그마의 첫 번째 앨범 수록된 곡입니다. 아름다운 곳.

Yes, Magma from their one and only 앨범 아름다운 곳. 그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와, 굉장히 신기한 What if they continue on with this psychedelic and sound, you know, what kind of music would have been would they have continued to make? That is always the lingering question that I had have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한 장만 냈다는 게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track. I have a prepared a track by 부활. If you are a fan of 부활's music, right? If you listen to their debut album, they had this vision, I think. 김태원 had this vision of doing sort of the Korean style of progressive rock. If you listen to their tracks, like from their debut album, 인형의 부활, which is over like 7 minutes long. 데뷔 앨범에 이제 뭐 희야 뭐 그런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런 곡들이 있지만 인형의 부활이라는 곡이 엄청난 곡이 있거든요. 7, 8분 정도 되는 곡인데 와 이런 음악을 부활이 했었지라는 리마인드를 다시 주는 곡인데요. That kind of I guess philosophy and the vision continued on to the second album of 부활. 김태원 씨가 2집까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음악적인 비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So there was a 회상 1, 2, and 3. And the 회상 3 would later become 마지막 콘서트, huge hit by, later by 이승철. 하지만 회상 1, 2, 3가 약간의 그런 트릴로지처럼 대곡의 어떤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Here's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회상 1 from Buhar's second album. 쿨피스님께서 부활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음악의 진심 이런 밴드 또 없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Right, especially in their earlier days, right? Second album, up to second album, they were a completely different band from what they are now. They're a very different band now. I mean, nothing wrong with having evolved into a different kind of band. But back then, you know, if you listen to 회상 1, 2, and 3, as I sai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a 마지막 콘서트, 회상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he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the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 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넥스트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Next, American Blues.

You just listen to next the Comerican Blues. So we have some extra time with our highlight edition of Music Boutique. So I thought I'll play a couple of more 대곡 songs. One more track from next. I think this is from the Next World album. 조금 이 progressive rock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한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문 Part 1 유년의 끝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 1012-1013 TBS EFM.
1: Yes. Do you have the blues? That's actually a pretty difficult question. 계속 치셔도 돼요. Whether you play the blues or not. 제가 준비한 인트로인데 블루스를 연주해 주시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blues has never really been a mainstream genre. But there are musicians who not only keep making their own music, but also work tirelessly to bring the blues to a wider audience and keep the scene alive. And today's guest is definitely one of them.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He's got the blues, and today he's here to lead us into the Chuseok holiday with some real blues. Please welcome blues guitarist 최항석 to the studio. 반갑습니다. Hello.
0: Hello. 반갑습니다.
1: 마이크는 없으시지만 저희 피아니스트 이효주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I never had an intro like this, and I love it. 계속 해주세요. 계속. He's got the blues. Yes. 아. 근데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건 상관없죠.
0: 네.
1: 네. 그러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는데.
0: 아, 영어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1: 오케이. Let's start.
0: 잘 못할 수도 있어요.
1: Let's start by talking about blues. How did you get into this blues genre in the first place?
0: Actually, I love rock and roll music.
1: 아, 오케이.
0: But when I was in the U.S.,
1: yes,
0: then I've been watching lots of blues concerts, so I loved it.
1: Oh, when you went to the U.S.?
0: Yeah.
1: Okay. May I ask which part of the U.S. that you went to?
0: Urbana-Champaign.
1: Oh, Urbana-Champaign.
0: Near Chicago.
1: 그렇군요. I just feel like listening to you guys play. Interview 시작할까?
0: 하시죠. 와, 영어 못하겠다. 치면서.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이게 막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기타 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치시는데 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0: 네. 한국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0: 영어로는 조금 치면서 힘들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Let me ask you some question in English
0: okay.
1: while you're not playing. So you went to Chicago to study originally.
0: Yes.
1: Yes. But I guess it turned out to be a very different stay in the U.S. because you actually got to discover a lot about blues music.
0: Mm-hmm.
1: What was about the Urbana-Champaign, the place? Did that place have a lot of? I know Chicago has a lot of Chicago clubs and bars.
0: Just 1 hour from Chicago, so for the hangout, I used to go to the Chicago and drinking beer.
1: 아 그렇군요.
0: Drinking alcohol.
1: 이게 원래 공부를 하러 가신
0: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1: 네네.
0: So 공부를 하러 갔지만.
1: 네.
0: 유학이
1: 마이크 드려야겠어.
0: 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 네.
0: 하러 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블루스 뮤직을 들었어요.
1: 아하. 그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죠?
0: 네, 저는 그 엔지니어링 I was an engineering student.
1: 얼마나 샴페인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you ended up studying something else.
0: Yes.
1: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so before you went to Chicago, you weren't interested in blues at all?
0: Yeah, no, no.
1: 전혀요?
0: No, no, not at all.
1: But you were into rock and roll music?
0: Yeah, rock and heavy metal.
1: Were you a guitarist then still?
0: Yeah. It's actually school, university, school band.
1: Ah, I see.
0: Rock band.
1: 아, rock band으로 하셨다가, 근데 취미로 하셨던 게 왜냐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그죠? 그냥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차에
0: 예.
1: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0: 불편해.
1: 시카.

0: 사과에 블루스의 빠지게 되셨다는 거죠.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그게 1996년도였어요.
0: 96년도, 와.
1: 제가 94학번인데,
0: 네네.
1: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0: 네.
1: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0: 네.
1: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잘못된 어머니가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0: 네.
1: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탕진하고.
0: 아하.
1: 예.
0: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1: 아니요.
0: 아니요.
1: 전혀, 예. 전혀
0: 그냥,
1: 아닙니다.
0: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1: 네,
0: 많은데,
1: yes. 예.
0: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 블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0: 네.
1: 텍사스도 있고, 그다음에 맨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0: 네.
1: 색이. 세인트루이스도 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다르다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또 있고,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0: 아하.
1: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0: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s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1: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blues.
0: Memphis.
1: So B.B. King style, kind of
0: 네.
1: Otis Redding's
0: Otis Redding, yes.
1: and Al Green and 또 누구 있지? Stax
0: 아, 스택스 레코드. 아, 모타운, 아, 스택스 그, 그러니까 소울.
1: Stax, 네.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0: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주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1: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0: 그러실까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번엔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1: 네, 노래 이름은
0: No Worry
1: No Worry
0: Blues인데,
1: Blues인데, 이게
0: 네.
1: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0: 네네.
1: 그거를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0: 네.
1: No Worry Blues라는.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래서 예, 한번
0: 네. 가보도록
1: 이렇게 한국말 막 해도
0: 할까요?
1: 되는 거면은
0: 네.
1: 제가
0: 네네.
1: 굳이
0: 네.
1: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0: 아니에요. 저희는 한국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1: 예,
0: 네, 그러면.
1: 지금
0: 네.
1: 바퀴가 올라가 있어요. 바퀴가 내려가 있어요.
0: 아,
1: 피치가.
0: 정말요?
1: 네.
0: 아하.
2: 그러면 E 플랫으로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G예요?
1: 예.

0: 영어로. 와.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1: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리고 하다가 네. You got the blues란 네, 얘기를 네. 네. 상대방이 한 적은 있어요.
1: 네.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0: You got the blues.
1: You have the blues.
0: 네. 네. You have the blues. You got the blues, man.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어떤 사람은 네.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아.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네. 좀 그 묘한 네.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1: 네네네.
0: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0: 그 효진이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1: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0: 네네.
1: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0: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1: 네.
0: 보면은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 그렇죠.
0: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2: This song, 이 노래가 좀 가스펠적인 노래,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노래고,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드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다음 좀 가스펠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0: 상반된 블루스네요,
2: 네네.
0: 그죠? 부드적인.
2: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했는데 그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0: 그렇군요.
2: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리들에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춤을 추셨거든요.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0: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2: Yes. You got the
0: We all
2: blues,
0: got the blues,
2: man. I got the
0: man.
2: blues, man. 네.
0: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것 같아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어쿼드해 보이고 뭔가 좀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인데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풀어내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삶 속에 녹여내야 된다. 그런.
2: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한글로 블루스 음악에 가사를 붙일 때가 가장 블루스 그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만의 블루스는 한글로 그 블루스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0: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로 이제 랩을 하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2: 그리고 한국에서 블루스를 하는 거는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0: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효주님.
1: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0: 부기 몬스터
1: 저는
0: 네네네.
1: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네. 마침 또 저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0: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2: 핵심 그러니까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네. 쓰고 네.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2: 그러게 말이에요.
0: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 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6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의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2: 대한. 네.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아.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 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아.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0: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어요.
2: 있어줄게요입니다.
0: 있어줄게요.
2: 네. 아. 이제 내가 있어줄게.
0: 아, I be with you.
2: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네.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네.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아비 위드로 하더라고요.
0: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0: 의도된 약간 그런.
2: 네.
0: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10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eok 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 지금.
1: 이거 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0: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네네.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그럼.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2: 네. 와.
0: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키라고 A요.
0: 그러세요. 제가 이게 이제 올드시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줄쓴 기타라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기타인데
2: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죠.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2: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계속 치시면 돼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블루스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서 함춘호형과 어깨를 나란히 우리 진행자 PDD
1: 우!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 드릴까요?
1: 아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난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을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Yeah,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0: 아.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네. 큘러브처럼.
0: 그렇죠.
1: TBS에 정상화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0: 옛날에.
2: 박제, 박제
0: 그쵸,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참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사,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여러분? 그 청취자 여러분 갑자기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스시 아,
1: 와, 참.
0: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래서
2: ADHD 여,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정말이야.
0: 와, 우리나라
1: 한국보다 싸다고요, 진짜요?
0: 예,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0: 근데
1: 아니, 잔 메이어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이거
2: 편집하면서
0: 편집

0: 하고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0: 네,
1: 건가요?
0: 뭐 중간에 이거 다시 찍게요.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미국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노래 부르면서 마주 보고 원테이크.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예, 딱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예, 그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200불이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 거기 좀 찍어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2: 네.
1: 분위기인 거인 거네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그럼
0: 그리고
1: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아, 원테이크로.
2: 몇명더 같이 갔었어요. 저희 뭐 트롬본 멤버랑 이렇게
1: 아,
2: 해서.
1: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죠?
2: 네.
0: 라이브로. 아,
2: 그쵸.
0: 트랙 딱.
2: 아, 그쵸.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1: 아,
0: 열리는
1: 그래요.
0: 오픈된 공간에서.
2: 그쵸.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2: 그런
0: 그래서
2: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2: 비건?
0: 비건이 비건을 어떻게 쳤더라? 말을 해요 이렇게 거기 미국 불기몬스터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 너 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 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1: 아.
0: 뭐?

0: you are the last man, last standing, 뭐지?
1: last man
0: standing, dying alone.
2: 보니까 아까 그 이게 C 키인가요 지금?
0: 원 키예요.
1: 네 C.
2: 아,
1: 네.
2: 아 원 키 그냥 한 코드.
0: 한 코드 네. 원 코드.
2: 그렇군요.
0: 그래서 비건보이라는 노래가 그쪽 그 스튜디오 그 알그린 스튜디오 로얄 스튜디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원코드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2: 아 정말요? 그 굉장한 컴플리먼트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잔메어도 봤을 거예요.
1: 네, 떼창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분도 와서 같이 부르셨어요.
2: 진짜요?
1: 네.
2: 와.
0: 그분이 제일 유명한 건 존 메이어 이거보다 네. 업타운 펑크를 했죠.
2: 아 그래요?
0: 브루노 마스.
2: 부 미첼.
1: 네,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부 미첼. 네. 예, 그렇군요. 대단한 컴플리먼트를 받으셨는데 와.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죠? 그런 약간 모조가 분명히 있군요, 그죠?
1: 맞아요.
0: 그 꿈을 꾸잖아요.
2: 네.
0: 저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음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점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잡으면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 로얄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을 꾸고 알덴트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하나씩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2: 와.
1: 다음 꿈도 얘기해 주세요.
0: 다음 꿈은
1: 미국 투어.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멤버들이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저 이효주 씨하고 베이스만 데리고 가서 미국 투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아니요. 와.
0: 아, 트럼프도 얘기해야 된다.
1: 너무 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제가 다음 곡을 먼저 꼭 들어야 될 노래라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Sweet 네. My
0: 네.
1: Life.
0: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1: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 씨 in the studio and you know Sweet My Life는 원래 박주원 씨의 Sweet Amore라는 연주곡을 그 가사를 붙이신 거죠.
2: 맞아요.
0: 네, 네, 네.
1: 그 곡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 네, 네, 네, 네.
2: 라이브로 하나요?
1: 네. 뭐, 서로 모르셨어요?
0: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 갈까요?
1: 네, 가겠습니다.

0: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1: 이겼다는
0: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두 분 친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일단은 아, 뭐 여러 뭐 음악으로도 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1: 근데 둘이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2: 아, 인생 내 것까지
1: 네,
2: 진짜
1: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2: 그 쿨피스님께서는 청원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0: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1: 사계절로
0: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네. 시절, 청춘,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는 초가을 낙엽 밟으면서 요게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1: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0: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히 있죠.
2: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오, 유명합니다.
2: 여기 삼치와 이길.
0: 이길이.
2: 네.
0: 동생 이름이 이길이.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을 쓰이고 있죠 노래가?
1: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아 정말요.
1: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0: 아, 그렇죠.
2: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네.
1: 근데 최일구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2: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1: 네.
2: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fade out이 돼요. 완전하게 fade out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 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fade out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1: 네.
2: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럼요.
2: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0: 네, 맞습니다.
2: 근데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1: 유일무이
0: 9년
1: 네.
0: 9년 때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2: 네.
0: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 11월 20일 날.
0: 네,
2: 22일이요. 네. 네, 어디서 하나요?
0: 하루 동안 네. 홍대에 그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2: 아,
0: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2: 그렇군요.
0: 저희를 너무 잘 도와주셨던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2: 네. 네.
0: 그 끊기게 되고
1: 갑자기 힘든 얘기.
0: 그래서
2: 네, 블루스 약간
0: 돈이 없어서
2: 연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0: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리고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2: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임박해서 한번 더
1: 네.
2: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저 죄송한데
2: 네.
0: 부탁 한번 드릴까요? 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2: 네, 무슨
0: 10월 24일
2: 네. 네.
0: 24일 맞죠?
1: 네.
0: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2: 네.
0: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앨범 발매 공연을
2: 네.
0: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0: 이 라디오에 청취자를 네. 위해서 네. 10장 정도 초대권을 해도 될까요?
2: 오, 너무 좋죠.
0: 네.
2: 네. 와.
0: 그리고 네. 가능한가요?
2: 당연히 가능하고도 남죠.
0: 네. 그 부탁 좀 드리고 270석인데
2: 네.
0: 30장 나갔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0: 특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 아웃 되기 전까지.
1: 네.
0: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 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1: 네. 아, 야, 이 노래만 기억하는.
2: 아, 그걸 할까요?
0: 네.
1: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1: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하는.
0: 막다른 길 어떨까요?
1: 네.
0: 네.
1: 아,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
0: 아니면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네. 멋있어요.
1: 아, 네. 오, 네. 알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오케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0: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 아웃 됩니다. 렛츠고!

0: 你会回老家吗？
1: 아니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못갈것 같아요. 今年夏天挺忙的，好像回不去。
0: 남편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老公生日，然后送什么礼物比较好呢？
1: 这可真是个头疼的问题，特别如果是老夫老妻的话。
0: 对。
1: 양복을자주입으니까넥타이가좋을것같아요。经常穿西装啊，所
0: 那
1: 以应该送条领带会不错。
0: 领带好像现在有点过时了，香水都求个感叹哟，香
1: 香
0: 水，
1: 水对，
0: 对，男士现在也有用香水的，对不对？
1: 也挺多。
0: 嗯，1년 후에 뭐할것 같아요？你1년 以后大概会做些什么事情呢？应该在做什么事情呢？
1: 한국에서 회사에 취직할 것 같아요. 应该在韩国就业吧。美好的一个想法，要努力哦。
0: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0: 어, 나
1: 抱
0: 오
1: 歉，路上有点堵。知道了，这慢慢来哈。送上苏带来的《사랑할것 같아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Girl,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에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0: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Yi Miyoung,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Yi Miyoung 씨,
1: 22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가 뜨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0: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roovers? Okay, 이미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Let's go!

0: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부석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 Figh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이미영 씨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그룹어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 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우리 93998 모닝 그룹어 조금 파이팅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도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에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 영어에서 영어도 곧 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룹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룹을 셋.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루버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up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룹어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 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1: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또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1: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미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0: 뭐 이미영 씨 will be back for the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1: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0: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이, 나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모닝 그룹, 혹시 김미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미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미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before,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uniqu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 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피디.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That was Goose's Dream by Carnival.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couple of guesses to the original singer. No, actually to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리메이크한 가수 누구일까요? 누구게 누구게?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항상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Thank you always for some good hints. It has become really chilly these days, so please watch out to not catch a cold. You to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오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따끈따끈. 우리 얼짱님께서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크크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카니발 버전도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목요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룹어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e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들도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선셋 모닝 그룹어가 함께 콜라보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 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자, 여러분들, 요 바이브 우리 쭉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버스 바이브, 오케이? 쭉쭉쭉쭉쭉쭉. 버스,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박세! 박세! 뚜뚜뚜뚜 박세! 박세! 박세! 모든 게 다 박세! 일도 박세! 공부 박세! 모닝글 박세! 이 박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박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박세 박세 파티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deo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차

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공 하나 본, 이 하나 모닝 그룹을 탈락. 6497 모닝 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볼게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 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준 적 있고 한데, 이사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양구모닝 그룹 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양구모닝 그룹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in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랬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봄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새빵 morning groover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아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the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free.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나 그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다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Samsar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Samsara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Raban Samsara.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yes, yes. We are continuing with our throwback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라떼 코너입니다. Regarding lunchbox or school meals, we have a message here from our 반장님. 우리 반장님께서 추억의 라떼는 크크 도시락의 야간 자율학습 세대예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코끼리 그림이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 두 개 들고 다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두 번 다 도시락을 드셨군요. 그 코끼리 그림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에 약간 그런 고무줄 띠 같은 거 두꺼운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를 또 이제 점심, 저녁 둘 다 드셨군요.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JR의 아버님이신 엄대선 모닝그룹업께서 출첵해주셨네요. 모두들 굿모닝 TGIF입니다. 도시락 두 개 다니던 시절이 I guess you two are from the same or similar generation then. 야간 자율학습 할 때에는 그러면 집에 가면 한 뭐 10시, 12시 이렇게 됐었나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해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석식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석식 급식. 저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고 급식 세대이거든요. So I'm in the generation of school meals. And I am very proud of my school meal. 저희 약간 고등학교에 그런 급식 자부심이 있거든요. A코스, B코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샐러드 바도 있었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급식 시간이 항상 기대가 되는 양식, 한식 이렇게 항상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둘 다 먹을 때도 가끔 있었다는 건 안 비밀. And here's a message from 3229.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은 햄이랑 멸치볶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새삼 대단하고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저 엄마가 싸주는 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The side dish that I like the most in my lunchbox is stir-fried ham and anchovies. Looking back now, I realize how truly remarkable and thankful I am for my mom who diligently packed my lunch with care every morning. Even so, I made sure to finish every single bite of the lunch she prepared for me. 맞아요. 도시락은 정말 엄마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긴 그런 추억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을 잘 싸줬을까요? Well, everyone, we are still receiving your messages. I'm still waiting for your messages. 계속해서 라떼 도시락이나 라떼 급식에 관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Here is a song by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s.

Oh yes, let's continue with some throwback time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라떼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떼 도시락, 라떼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A message from 0362. 도시락 생각하면 저는 엄마가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직장에 다니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5개씩 싸주고 출근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두 개 아시죠? 엄마 고마워요. So when it comes to school lunchbox, I always think of my mother. My mom used to work back then, but she would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packed 5 lunchboxes. Because back then I needed 2 lunchboxes a day. Thank you, mom. 맞아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엄마! 엄마가 진짜 they mean the whole world for us, right? 정말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기. 엄마의 사랑은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 사마나 오하나 모닝 그룹업께서 저는 급식 세대인데요. 개인적으로 엄마 밥이 너무 맛이 없는데 엄마 미안 가로 닫고 중학교 때부터 급식 먹고 키가 엄청 컸네요. 크크크. 정작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이게 키가 크신 게 아니라 급식을 열심히 드시고 키가 크셨다는 그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급식은 또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School lunch is very nutritious and it helps you grow taller. 그리고 0362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고3 때 누나랑 같이 자취하고 있을 때 누나가 담궈둔 여러 가지 과실주를 가을 소풍 다녀와서 친구들과 다 마시고 물로 채워놨다가 누나한테 걸려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도시락 안 싸주셔서 빈 도시락만 가져가서 공범들한테 조금씩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Well, I can't imagine having no lunch in an empty lunchbox for one week. 근데 또 다들 도시락 싸우니까 다들 다양한 반찬 싸우니까 한 입씩만 먹으면 뭔가 끼니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벌칙 같은 게 있었군요. 일주일 동안 no 도시락. 우리 엄대선 모닝그룹업께서 또 와주셨어요. 비밀 반찬이 있었어요. 빨간 소세지를 밥 밑에 깔아서 그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eo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이 앨범 아름다운 곳. 그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와, 굉장히 신기한 What if they continue on with this psychedelic and sound, you know, what kind of music would have been would they have continued to make? That is always the lingering question that I had have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한 장만 냈다는 게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track. I have a prepared a track by 부활. If you are a fan of 부활's music, right? If you listen to their debut album, they had this vision, I think. 김태원 had this vision of doing sort of a Korean style of progressive rock. If you listen to their tracks, like from their debut album, 인형의 부활, which is over like 7 minutes long. 데뷔 앨범에 이제 뭐 희야 뭐 그런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런 곡들이 있지만 인형의 부활이라는 곡이 엄청난 곡이 있거든요. 7, 8분 정도 되는 곡인데 와 이런 음악을 부활이 했었지라는 리마인드를 다시 주는 곡인데요. That kind of I guess philosophy and the vision continued on to the second album of 부활. 김태원 씨가 2집까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음악적인 비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So there was a 회상 1, 2, and 3. And the 회상 3 would later become 마지막 콘서트, huge hit by, later by 이승철. 하지만 회상 1, 2, 3가 약간의 그런 트릴로지처럼 대곡의 어떤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Here's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쿨피스님께서 부활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음악의 진심 이런 밴드 또 없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Right, especially in their earlier days, right? Second album, up to second album, they were a completely different band from what they are now. They're a very different band now. I mean, nothing wrong with having evolved into a different kind of band. But back then, you know, if you listen to 회상 1, 2, and 3, as I sai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a 마지막 콘서트, 회상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he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a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 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넥스트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Next, American Blues.

You just listened to next, the Comerican Blues. So we have some extra time with our highlight edition of Music Boutique. So I thought I'll play a couple of more 대곡 songs. One more track from next. I think this is from the Next World album. 조금 이 progressive rock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한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문 Part 1 유년의 끝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 1012-1013 TBS EFM.
1: Yes. Do you have the blues? That's actually a pretty difficult question. 계속 치셔도 돼요. Whether you play the blues or not. 제가 준비한 인트로인데 블루스를 연주해 주시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blues has never really been a mainstream genre. But there are musicians who not only keep making their own music, but also work tirelessly to bring the blues to a wider audience and keep the scene alive. And today's guest is definitely one of them.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He's got the blues, and today he's here to lead us into the Chuseok holiday with some real blues. Please welcome blues guitarist 최항석 to the studio. 반갑습니다. Hello.
0: Hello. 반갑습니다.
1: 마이크는 없으시지만 저희 피아니스트 이효주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I never had an intro like this, and I love it. 계속 해주세요. 계속. He's got the blues. Yes. 근데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거 상관없죠?
0: 네.
1: 네. 그러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는데.
0: 아, 영어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1: 오케이.
0: 잘 못할 수도 있어요.
1: Let's start by talking about blues. How did you get into this blues genre in the first place?
0: Actually, I love rock and roll music.
1: 아, 오케이.
0: But when I was in the U.S.,
1: yes,
0: then I've been watching lots of blues concerts, so I loved it.
1: Oh, when you went to the U.S.?
0: Yeah. Okay.
1: May I ask which part of the U.S. that you went to?
0: Urbana-Champaign.
1: Urbana-Champaign.
0: Near Chicago.
1: 그렇군요. I just feel like listening to you guys play. Interview 시작할까?
0: 하시죠. 좋습니다. 영어 못하겠다. 치면서.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이게 막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기타 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치시는데 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또.
0: 그렇죠? 네. 한국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조금 치면서 힘들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Let me ask you some question in English
0: okay.
1: while you're not playing. So you went to Chicago to study originally.
0: Yes.
1: Yes. But I guess it turned out to be a very different stay in the U.S. because you actually got to discover a lot about blues music.
0: Mm-hmm.
1: What was about the Urbana-Champaign, the place? Did that place have a lot of... I know Chicago has a lot of, Chicago clubs and bars.
0: Just 1 hour from Chicago.
1: Mm-hmm.
0: So for the hangout, I used to go to the Chicago and drinking beer.
1: 아, 그렇군요.
0: Drinking alcohol.
1: 이게 원래 공부를 하러 가신...
0: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지만...
1: 네.
0: 유학이
1: 마이크 드려야겠어.
0: 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 네.
0: 하러 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블루스 뮤직을 들었어요.
1: 아하, 그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죠?
0: 네, 저는 그 엔지니어링 I was an engineering student.
1: 얼마나 샴페인 엔지니어링 공부를
0: 하러 갔는데
1: you ended up studying something else.
0: Yes.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so before you went to Chicago, you weren't interested in blues at all?
0: Yeah, no, no.
1: 전혀요?
0: No, no, not at all.
1: But you were into rock and roll music?
0: Yeah, rock and heavy metal.
1: Were you a guitarist then still?
0: Yeah. It's actually school, university, school band.
1: Ah, I see.
0: Rock band.
1: Rock band으로 하셨다가 근데 취미로 하셨던 게 왜냐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그죠? 그냥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차에
0: 예.
1: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0: 불편해. 예.
1: 시카고의 블루스에 빠지게 되셨다는 거죠.
0: 네, 그죠? 맞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게 1996년도였어요.
1: 96년도. 와.
0: 제가 94학번인데.
1: 네네.
0: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1: 네.
0: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잘못된 어머니가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탕진하고.
1: 아하.
0: 예.
1: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0: 아니요.
1: 아니요.
0: 전혀. 예. 전혀 아닙니다.
1: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많은데,
0: 예. 예.
1: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블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1: 네.
0: 텍사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멤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색이. 네. 세인트루이스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다르다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또 있고.
1: 네.
0: 네. 그래서 아하.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1: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0: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1: Memphis.
0: So B.B. King style. Kind of 네. Otis Redding.
1: Otis Redding, yes.
0: And Al Green. And 또 누구 있지?
2: Stax.
0: Stax Records.
1: 아, Stax Records. 네. 아, Motown, Stax 그 그러니까 Soul.
0: Stax. 네. 네. 네. 네. 그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준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0: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1: 그러실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0: 네, 노래 이름은 No Worry,
1: No Worry Blues.
0: No Worry Blues인데 이게 네.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1: 네네.
0: 그거를, 미국에다,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 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1: 네.
0: No, No More, No Worry 블루스라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예, 한 번.
1: 네. 가보도록.
0: 아, 이렇게 한국말 막 할까요? 해도 되는 거면은,
1: 네.
0: 제가, 네네. 굳이,
1: 네.
0: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1: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는 한국말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0: 네, 지금 네,
1: 그러면
0: 지금 바퀴가 네. 올라가 있어요. 바퀴가 내려가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아하.
2: 이 플랫폼 대신 되자. 이렇게 하면 G예요?
0: 네, 예.

0: 영어로. 와.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 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1: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하다가 You got the blues란 얘기를 상대방이 한 적은 있어요. 네.
1: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0: You've got the blues, man.
1: You have the blues.
0: 네. 네. You have the blues. You got the blues, man.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좀 그 묘한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효진님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2: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두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1: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0: 이 노래가 좀 가스펠적인 노래.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노래고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두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다음에 좀 가스펠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1: 상반된 블루스네요. 부두적인.
0: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되는데 그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춤을 추셨거든요.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1: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0: Yeah. Yes. Yes. You got the blues,
1: We all got the blues, man.
0: I got the blues, man.
1: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awkward해 보이고 뭔가 좀 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인데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풀어내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 삶 속에 녹연 그런
0: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네. 간단하게 하면은 한글로 블루스막에 가사를 붙일 때가 네. 가장 블루스막 그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1: 네.
0: 저희만이 블루스는 한글로 그 블루스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
0: 한국말로.
1: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로 이제 랩을 하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한국에서 블루스를 하는 거는
1: 네.
0: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한 사람이 없어요.
1: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2: 네.
1: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요, 효진님.
2: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1: 네.
2: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저는 네. 네.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네.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네.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1: 와.
2: 완전 반한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그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1: 네.
2: 마침 또 저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0: 핵심 그러니까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1: 네.
0: 쓰고
1: 네, 네.
0: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0: 그렇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 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6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의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0: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 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1: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어요.
0: 있어줄게요입니다.
1: 있어줄게요.
0: 네.
1: 아
0: 이제 내가 있어줄게.
1: 아 I'll be with you.
0: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1: 네.
0: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1: 네.
0: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아비 위드로 하더라고요.
1: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1: 의도된 아비. 약간 그런.
0: 네.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eok 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그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진짜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 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0: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네네.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그럼.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1: 네.
0: 이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키라고
0: 그러세요. 이게 이제 올드시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줄쓴 기타라는 와우.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기타인데
2: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죠.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2: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계속 치시면 돼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블루스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서 한춘호 형과 어깨를 나란히 우리 진행자 PDD.
1: 우!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 드릴까?
1: 아니, 아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난 이게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이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2: 아.
0: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큐러브처럼. 네.
0: 그쵸.
1: TBS에 정상화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옛날에. 박제, 박제됐습니다.
0: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참치 삼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사,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여러분? 참치 여러분 갑자기 대단치.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스시 아 와, 배고파.
1: 참.
0: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2: ADHD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정말이야.
0: 와, 우리나라
1: 한국보다 싸다고요, 진짜요?
0: 예, yeah,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0: 근데
1: 아니 존 메이어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1: 네.
0: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이거
2: 편집하면서
0: 편집하고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뭐 중간에 이거 다시 칠게요.
1: 네네네네.
0: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1: 네.
0: 뭐 미국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1: 아하.
0: 노래 부르면서 마주 보고 원테이크.
1: 네.
0: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2: 네.
0: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1: 네.
0: 예, 딱 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예,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 네.
0: 1200불.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1: 네.
0: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 거기 좀 찍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포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인 거인 거네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1: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아 원테이크로
2: 몇 명 더 같이 갔었어요. 저희 네. 뭐 트롬본 멤버랑
1: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죠? 네. 라이브로.
2: 아, 트랙 딱. 아, 그쵸.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네.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아, 열린 네. 오픈된 타임. 공간에서.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서 딱 있다가,
1: 네.
0: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1: 네.
0: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2: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그래서 그냥 네. 예를 들어서
2: 비건?
0: 비비 아 비건이 비건 어떻게 쳤더라? 그럼 말을 해 이렇게 미, 거기 미국 불기몬스터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 너 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 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어.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2: 비건. 아.

0: Last man, last standing， 我去。Last man standing, dying alone.
1: 보니까아까그이게 C 키인가요지금
0: 원키요
2: 네 C
1: 아
2: 네
1: 아원키그냥한코드
0: 한코드、네、원코드
1: 그렇군요
0: 그래서비건보이란노래가그그쪽그스튜디오그그알그린스튜디오로얄스튜디오、네、그사람이자기가들은원코드노래중에제일좋다고그랬어요
1: 아정말요그굉장한컴플리멘트네요
2: 네그래서떼창
1: 매어도봤을거예요
2: 네떼창부분이있는데그엔지니어분도와서같이부르셨어요
1: 네와
0: 그분이제일유명한건존메이어이거보다
1: 네
0: 업타운펑크를했죠
1: 아그래요
0: 브루노마스
1: 이석현부미첼
2: 네어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
1: 부미첼예그렇군요대단한컴플리먼트를받으셨는데와근데그런곳에가서녹음을하는이유가있군요그죠그런약간모조가분명히있군요그죠
2: 맞아요
0: 그꿈을꾸잖아요
1: 네
0: 저는계속일을하고그꿈만꿨어요어떻게될까내가음악으로할수있을까이런꿈을꿨는데이게점점점이루어지는데목표를잡으면그러니까꿈을꾸잖아로얄스튜디오에서하고싶다하고싶다꿈을꾸고알덴트스튜디오하고있어요그전에했던건하고싶다하고싶다하고싶다하면은그게하나씩제가이루게되더라고요근데그게너무너무행복하고감사해서
1: 와
2: 다음꿈도얘기해주세요
0: 다음꿈은
2: 미국투어
0: 그쵸그래서지금미국멤버들이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이이호주씨하고베이스만데리고가서미국투어하는것도지금생각을하고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와아트럼트럼프도얘기해야된다
1: 너무이흥미로운얘기를해서
0: 네
1: 근데제가다음곡을먼저꼭들어야될노래라서이제가너무좋아하는곡이거든요 Sweet My Life
0: 네네네 네, 네
1: 얼마전에저희가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씨 in the studio and you know Sweet My Life는원래박주원씨의 Sweet Amore 라는연주곡을그가사를붙이신거죠
2: 맞아요
0: 네네 네,
1: 네그곡너무듣고싶은데
0: 네네네네네
2: 라이브로하나요
1: 네 뭐서로모르셨어요
0: 내가문자로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갈까요
1: 네가겠습니다

저 하늘 먼 세상에서 언젠가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면 장갑을 끼고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저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다. 소굿. 5616님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곳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여태까지 온 게스트 중 저는 최애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멘트이긴 합니다.
0: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2: 이겼다는
0: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두 분 친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일단은 음악으로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2: 이제 둘이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이 때문에.
1: 인생 내 것까지
2: 네,
1: 진짜.
2: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 그 쿨피스님께서는 청혼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0: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2: 사계절로
0: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네. 시절, 청춘,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는 초가을 낙엽 밟으면서 이거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2: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0: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히 있죠.
1: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1: 삼치와 이길.
0: 이길이.
1: 네.
0: 동생 이름이 이길이.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을 쓰이고 있죠? 노래가?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1: 아, 정말요.
2: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0: 아, 그렇죠.
1: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2: 네.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1: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2: 네.
1: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페이드 아웃이 돼요. 완전하게 페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 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페이드 아웃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2: 네.
1: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럼요.
1: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어요?
0: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2: 유일무이
0: 9년
2: 네.
0: 9년 때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1: 네.
0: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1: 11월 20일 날.
0: 네, 22일이요.
1: 네. 어디서
0: 하나요? 하루 동안 네. 홍대에 그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1: 그렇군요.
0: 저희를 너무 잘 도와주셨던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1: 네. 네.
0: 그 끊기게 되고
2: 갑자기 힘든 얘기.
0: 그래서
1: 네, 블루스 약간
0: 돈이 없어서
1: 연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0: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럼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임박해서 한번 더
2: 네.
1: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 죄송한데
1: 네. 네.
0: 부탁 한번 드릴까요?

0: 멋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아웃 되기 전까지.
1: 네.
0: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1: 아, 야, 이 노래만 기억하는
2: 아, 그걸 할까요? 할까요?
0: 네.
1: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1: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하는
0: 막다른 길 어떨까요?
1: 네. 네. 아,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이.
0: 아니면 할까요?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네. 멋있어요.
1: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0: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 아웃 됩니다. 렛츠고!

0: 후 함준우 과장님께서 일정을 소개하시겠습니다. 过一会儿呢，这个汉俊路科长呢，他要对今天的日程马上就要来做一个介绍。
1: 안녕하세요. 한준호입니다. 오늘 견학 일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0: 对，然后
1: 今
0: 这
1: 天
0: 样
1: 我
0: 就
1: 们
0: 可
1: 的
0: 以
1: 日程
0: 联
1: 是
0: 系
1: 这样
0: 下来
1: 的。
0: 了。对，
1: 嗯，是。
0: 언제 전화를 주실 거예요? 你什么时候给我电话呀？
1: 내일 오전 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明天上午的时候我打给您吧。
0: 对，大概上午的时候就是委婉的、比较客气的表达了
1: 对，
0: 自己的想
1: 是。
0: 法。
1: 咱们说了这么多，可能大家脑子当中啊会有一些乱了。那我们送上这首涂松木带来的《결혼해주겠니》。

0: 여름에 고향에 갈 거예요? 你今年夏天呢，你会回老家吗？
1: 아니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못갈것 같아요. 今年夏天 挺忙的，好像回不去。
0: 남편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老公生日，然后送什么礼物比较好呢？
1: 哎，这可真是个头疼的问题，特别如果是老夫老妻的话。
0: 对。
1: 양복을 자주 입으니까 넥타이가 좋을 것 같아요. 经常穿西装啊，所
0: 那
1: 以应该送条领带会不错。
0: 领带好像现在有点过时了，香水都求个感叹哟，香
1: 香水
0: 水，
1: 对，
0: 对，男士现在也有用香水的，对不对？
1: 也挺多。
0: 1년 후에 뭐할것 같아요？你一年以后大概会做些什么事情呢？应该在做什么事情呢？
1: 한국에서 회사에 취직할 것 같아요. 应该在韩国就业吧。美好的一个想法，要努力哦。
0: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0: 나
1: 아,
0: 오.
1: 抱歉，路上有点堵。知道了，这慢慢来哈。送上苏带来的《사랑할 것 같아요》。

0: 만들다
1: 만
0: 나
1: 들
0: 过
1: 다
0: 去
1: 过去的话만든모양이다
0: 만든모양이다现在
1: 만드는모양이다
0: 만드는모양이다这后面是는开头的는开头的所以是만드는모양이다一定要把这个列给去掉
1: 就当它没有
0: 对然后呢将来好像要做了
1: 만들모양이다
0: 만들
1: 还是
0: 모
1: 当
0: 양
1: 原
0: 이
1: 来的
0: 다
1: 没有加一个
0: 对
1: 류
0: 对然后呢，这是一个 ㄹ 结尾的单词。另外呢，再来一个练习一个 듣다 ㄷ 结尾的单词，
1: 듣
0: 来
1: 다
0: 对熟悉一下 듣다
1: 아듣는모양이다
0: 듣는모양이
1: 就
0: 다
1: 是现
0: 正好
1: 在
0: 像
1: 哈，
0: 正
1: 正
0: 在
1: 在的。
0: 听。那过去
1: 들은모양이다
0: 들은모양이다后面是母音开头的这种语法的时候，一定要把 ㄷ 变成 ㄹ，就是들은모양이다。然后呢，将来
1: 将来들을모양이다
0: 들을모양이다还没有发生
1: 对，
0: 的。
1: 我都会抢答了。我们来通过日常生活的一些对话来练习一下
0: 好
1: 吧。
0: 的，那소영씨는김밥을자주먹어요。小英呢，她好像经常吃这个紫菜包饭。
1: 김밥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他好像挺喜欢紫菜包饭的样子。
0: 我也早上经常吃紫菜包饭，比较方便。
1: 对。
0: 은혜씨의집밖에신문이쌓여있네요。은慧家外面呢，堆了好多的这个报纸。
1: 집 밖에 신문이 쌓여 있는 걸 보니 며칠 여행 간 모양이에요. 看他们家堆了那么高的报纸，应该去旅行了几天吧？
0: 应该去旅行了，好像去旅行了的样子。
1: 对。
0: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那天上呢，乌云密布了。
1: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걸 보니 눈이 올 모양이에요. 天上这么多的云，看起来好像要下雪的样子。
0: 那극장에 사람이 많네요. 剧场里面人好多呀。
1: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看人这么多，应该真的是很有意思的样子。
0: 영준 씨의 얼굴 표정이 안 좋네요. 英俊呢，他的这个脸色看起来，表情看起来好像不太好呢。
1: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이번에도 승진을 못한 모양이에요. 他表情这么不好，应该这次晋升又无望了。
0: 那나영이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1: 아직 안 일어난 걸 보니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한 모양이에요. 就看他起得这么晚，这应该又是熬了夜的样子。
0: 주영 씨가 방학에 뭐 하는지 아세요? 조영 나他假期的时候做了什么，你知道吗？
1: 비행기 표를 예매한 걸 보니까 고향에 갈 모양이에요. 看他买了飞机票，好像是要回老家的样子。
0: 有没有找到一个感觉？我们好像
1: 对，
0: 对模样的时候，模样的时候呢，也有的时候呢，它经常性的前面会有一个什么什么 boniga，根
1: 对
0: 据对，
1: ，Ponika。
0: 会跟这个经常会联系在一块儿的。
1: 对，我们再来送上一首好听的歌曲，《Tap in Tap》带来的《외로운 건가 봐》。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Girl, 도대체 여자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에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이미영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이미영 씨.

21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갔더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roovers? Okay, 임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Let's go!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부석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 Figh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이미영씨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그룹어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 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우리 93998 모닝 그룹어 조금 파이팅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 또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에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영어에서 영어도 곧 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룹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룹 said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루버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up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룹어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 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또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미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미영 씨 will be back for the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이, 나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모닝 그룹, 혹시 김미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미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미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 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피디.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That was Goose's Dream by Carnival.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couple of guesses to the original singer. No, actually to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리메이크한 가수 누구일까요? 누구게 누구게?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항상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Thank you always for some good hints. It has become really chilly these days, so please watch out to not catch a cold. You to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오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따끈따끈. 우리 얼짱님께서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크크.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카니발 버전도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모교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루버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 i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e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즈를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Sunset Morning Group은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Sunset Morning Group과 함께 콜라보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곡, 린순이 선생님 버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coin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좋아요 여러분들 요 바이브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바세 바이브 오케이 뚜뚜뚜뚜뚜뚜 바세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빡세! 빡세!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츠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그냥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deo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공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게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일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Ooh, I love yourself. 우리 모닝그룹들 오늘 어떤 스타일로 출근하시는지

우리 양구모닝 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모닝 그룹업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봄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봄바스틱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Uber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What?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쯤 모닝그룹업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the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따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그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0: w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1: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0: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1: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0: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1: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0: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1: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0: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1: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0: But that was me, everyone.
1: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 All right, morning groovers.
1: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Sams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yes, yes. We are continuing with our throwback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Latte 코너입니다. Regarding lunchbox or school meals, we have a message here from our 반장님. 우리 반장님께서 추억의 라떼는 크크 도시락의 야간 자율학습 세대예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코끼리 그림이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 두 개 들고 다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두 번 다 도시락을 드셨군요. 그 코끼리 그림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에 약간 그런 고무줄 띠 같은 거 두꺼운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를 또 이제 점심 저녁 둘 다 드셨군요.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JR의 아버님이신 엄대선 모닝그룹업께서 출첵해주셨네요. 모두들 굿모닝 TGIF입니다. 도시락 두 개 다니던 시절이 I guess you two are from the same or similar generation then. 야간 자율학습 할 때에는 그러면 집에 가면 한 뭐 10시, 12시 이렇게 됐었나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해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석식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석식 급식. 저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고 급식 세대이거든요. So I'm in the generation of school meals. And I am very proud of my school meal. 저희 약간 고등학교에 그런 급식 자부심이 있거든요. A코스, B코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샐러드바도 있었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급식 시간이 항상 기대가 되는 양식, 한식 이렇게 항상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둘 다 먹을 때도 가끔 있었다는 건 안 비밀. And here's a message from 3229.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은 햄이랑 멸치볶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새삼 대단하고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저 엄마가 싸주는 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The side dish that I like the most in my lunchbox is stir-fried ham and anchovies. Looking back now, I realize how truly remarkable and thankful I am for my mom who diligently packed my lunch with care every morning. Even so, I made sure to finish every single bite of the lunch she prepared for me. 맞아요. 도시락은 정말 엄마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긴 그런 추억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을 잘 싸줬을까요? Well, everyone, we are still receiving your messages. I am still waiting for your messages. 계속해서 라떼 도시락이나 라떼 급식에 관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Here is a song by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s.

Oh yes, let's continue with some throwback time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라떼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떼 도시락, 라떼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A message from 0362. 도시락 생각하면 저는 엄마가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직장에 다니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5개씩 싸주고 출근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두 개 아시죠? 엄마 고마워요. So when it comes to school lunchbox, I always think of my mother. My mom used to work back then, but she would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packed 5 lunchboxes. Because back then, I needed 2 lunchboxes a day. Thank you, mom. 맞아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엄마! 엄마가 진짜 they mean the whole world for us, right? 정말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기. 엄마의 사랑은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 사마라 오하나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급식 세대인데요. 개인적으로 엄마 밥이 너무 맛이 없는데 엄마 미안 가로 닫고 중학교 때부터 급식 먹고 키가 엄청 컸네요. 크크크. 정작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이게 키가 크신 게 아니라 급식을 열심히 드시고 키가 크셨다는 그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급식은 또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School lunch is very nutritious and it helps you grow taller. 그리고 0362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고3 때 누나랑 같이 자취하고 있을 때 누나가 담궈둔 여러 가지 과실주를 가을 소풍 다녀와서 친구들과 다 마시고 물로 채워놨다가 누나한테 걸려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도시락 안 싸주셔서 빈 도시락만 가져가서 공범들한테 조금씩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Wow, I can't imagine having no lunch in an empty lunchbox for one week. 아, 근데 또 다들 도시락 싸우니까, 다들 다양한 반찬 싸우니까 한 입씩만 먹으면 뭔가 끼니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벌칙 같은 게 있었군요. 일주일 동안 no 도시락. 우리 엄대선 모닝그룹업께서 또 와주셨어요. 비밀 반찬이 있었어요. 빨간 소세지를 밥 밑에 깔아서 그 당시에 소확행을 누리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친구놈들

친구들한테 들켜서 뺏겨버린 기억이 지금도 급소환되었네요. 너 그때 숟가락으로 다 뺏어 먹은 너, 잘 살고 있지? 어, 너무 무섭습니다. 잘 살고 있나요? 지금도 꼭 누군가의 도시락을 뺏어 먹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Yeah, I mean, if you had the good 반찬, if you had the good side dish, you know, people would just run towards you to have a bite, right? 그리고 한 명, 두 명, 한 입씩 먹다 보면 그 반찬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magic. 우리 영신이 모닝그룹업계에서 도시락 세대, 저는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함께 짝꿍이 남자친구 반찬입니다. 만났었어요. 비엔나 소세지, 멸치볶음, 생각나네요. 하트. 오, 그 친구 이름은 김동석입니다. 이름 적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친구 생각나서 댓글 드렸어요. 우리 김동석 모닝그룹어 듣고 계신가요? 우리 영신이 모닝그룹업계에서 추억 소환해 주셨습니다. Do you remember? Vienna sausage is of course one of those favorite side dish, and of course fried anchovies, things like that. 아, 참 비엔나 소세지 너무 맛있지 않나요? 그거 하나면 밥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다 맛있어서 좋은 기억만 있고요. 오히려 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저랑 먹으려고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I guess those were the best part of having lunchbox meals. You get together with your friends to see and check out which side dish that they have prepared and just eat together.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시락을 딱 열어보기 전까지, 아, 쟤는 뭐 싸왔을까? 너는 뭐 싸왔니? 한 입만 이러면서 나눠 먹는 그런 소소한 재미. 보통 되게 점심시간 전에 다 먹지 않나요? 뭔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우리 5957 신규 모닝 그룹, a new morning group texted. Hello, when it comes to lunch boxes, I usually eat lunch at school, but I skipped buying lunch tickets to save money to get a game player, which was hot among high school students back then. That is all I remember from high school. Oh no. Your mother would have been very upset. She would have given you that allowances to help you eat, you know, get healthy and everything, but you were waiting for that moment. You were saving up to get that game player. 아, 근데 저희가 학생 때는 또 돈을 벌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돈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점심 먹으라고 준돈 깨알같이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배고파도 잘 참았었나 봐요. 지금은 배고픈 거 굉장히 못 참는데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게들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So interesting to check out your messages like that. 저는 예전에 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는 도시락을 엄마가 싸줬었는데, 저도 엄마가 싸준 거 너무 맛있어서 I really enjoyed the lunch that my mom prepared for me. So what I did was I wrote a letter to my mom. 저 너무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런치박스 빈대다가 넣어서 다시 엄마 보여줬던 그런 소소한 순수한 기억이 있네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is all we hav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저희가 선물은요, 5957 모닝 그룹업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5957 모닝 그룹업 is the winner for this. Alright, now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songs are really long for our music boutique today. Relatively long, should I say. 오늘 뮤직 부티크에서는요. 지난번에 시작했던 I think we did about the two installments on this topic. 한국 가요 중에 대곡 시리즈 기억나시죠? What I define as 대곡 is not necessarily the length of the song.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또 어떤 스케일, 그런 분위기 여러 면에서 아 이것은 대곡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My first song today is from the 신촌 블루스 first album. 신촌 블루스 역시 뭐 7분, 8분이 넘어가는 아주 대곡다운 긴 곡들이 있는데 This one, a little over 4 minutes and 30 seconds.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It's a beautiful song because the two leader, Amino and Lee Jung-sun of the band, the guitarist, they come together with their own guitar solo. 아주 멋진 곡이라서 대곡 리스트 넘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블루스입니다. 한밤중에

Azman, let me play something else other than Hair, because you should be pretty familiar with the song Hair already, right? 그래서 마그마의 첫 번째 앨범 수록된 곡입니다. 아름다운 곳.

Yes, Magma from their one and only 앨범 아름다운 곳. 그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와, 굉장히 신기한 What if they continue on with this psychedelic and sound, you know, what kind of music would have been would they have continued to make? That is always the lingering question that I had have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한 장만 냈다는 게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track. I have a prepared a track by 부활. If you are a fan of 부활's music, right? If you listen to their debut album, they had this vision. I think Kim Tae-won had this vision of doing sort of the Korean style of progressive rock. If you listen to their tracks, like from their debut album 인형의 부활, which is over like 7 minutes long. 데뷔 앨범에 이제 뭐 희야 뭐 그런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그런 곡들이 있지만 인형의 부활이라는 곡이 엄청난 곡이 있거든요. 7, 8분 정도 되는 곡인데 와 이런 음악을 부활이 했었지라는 리마인드를 다시 주는 곡인데요. That kind of I guess philosophy and the vision continued on to the second album of 부활. 김태원 씨가 2집까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음악적인 비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So there was a 회상 1, 2, and 3. And the 회상 3 would later become 마지막 콘서트, a huge hit by later by 이승철. 하지만 회상 1, 2, 3가 약간의 그런 트릴로지처럼 대곡의 어떤 그 완결, 이 프로그레션을 갖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부활 2집에서 회상 1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Here's 회상 1 from 부활's second album.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坠。회상 1 from 부활의 second album. 쿨피스님께서 부활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음악의 진심 이런 밴드 또 없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Right, especially in their earlier days, right? Second album, up to second album, they were a completely different band from what they are now. They're a very different band now. I mean, nothing wrong with having evolved into a different kind of band. But back then, you know, if you listen to 회상 1, 2, and 3, as I said, 회상 3 would later become a 마지막 콘서트. 회상 1, 2, 3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altogether they're about almost 20 minutes. I would say 17 minutes or so. 굉장히 하나의 와 이런 서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회상 1 was a great start to that the trilogy, I think. 그래서 대곡 리스트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This one by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그대에게로 이제 데뷔를 했었잖아요. They made a debut as sort of a really keyboard heavy rock band, right? And they really were planning on continuing that trend with their first album. 무한궤도 첫 번째 앨범을 들어보셔도 그런 약간 웅장한 키보드가 스케일이 큰 그런 음악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So, but you know, unfortunately, you know, it would just end with just a one album. 하지만 그 앨범에 바로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런 트랙이죠. 무한궤도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무한궤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it was definitely a signal of something bigger. And the something bigger that was to come was the band Next. Next 정도로 이 대곡이라고 불릴 만한 곡을 많이 한 밴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So I had trouble kind of picking one song that I would say really represent the next. The band. 하지만 근데 저는 넥스트를 생각하면 항상 이 곡이 항상 저는 대표곡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역시 대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Next, Comerican Blues.

You just listened to next the Comerican Blues. So we have some extra time with our highlight edition of Music Boutique. So I thought I'll play a couple of more 대곡 songs. One more track from next. I think this is from the Next World album. 조금 이 progressive rock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한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문 Part 1 유년의 끝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 하고에 블루스에 빠지게 되셨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그게 1996년도였어요.
0: 96년도, 와.
1: 제가 94학번인데.
0: 네네.
1: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0: 네.
1: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0: 네네.
1: 잘못된 어머니가 네.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네. 이제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탕진하고.
0: 아하.
1: 예.
0: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1: 아니요.
0: 아니요.
1: 전혀. 예. 전혀 제가, 아닙니다.
0: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네, 많은데,
1: 예. 예.
0: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블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0: 네.
1: 텍사스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멤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색이. 세인트루이스도
0: 네.
1: 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다르다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또 있고,
0: 네.
1: 네. 그래서 아하.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0: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s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1: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0: Blues. Memphis.
1: So B.B. King style. Kind of
0: 네.
1: Otis Redding.
0: Otis Redding, yes.
1: And Al Green.
0: And
1: 또 누구 있지?
2: Stax.
1: Stax Records.
0: 아, Stax Records. 네. 아, Motown, Stax 그 그러니까 Soul.
1: Stax.
0: 네. 네. 네.
1: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준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1: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0: 그러실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1: 네, 노래 이름은 No Worry,
0: No Worry Blues.
1: No Worry Blues인데 이게 네.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0: 네네.
1: 그거를, 미국에다,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 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0: 네.
1: No Worry Blues라는.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래서, 예, 한 번.
0: 네. 가보도록.
1: 아, 이렇게 한국말 막 할까요? 해도 되는 거면은,
0: 네.
1: 제가,
0: 네네.
1: 굳이,
0: 네.
1: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0: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는 한국말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1: 예, 지금,
0: 네, 그러면
1: 지금 방키가 네. 올라가 있어요. 방키가 내려가 있어요.
0: 빛이. 아 정말요?
1: 네.
0: 아하.
2: 이플레이션 같이 되자. 이렇게 하면 G예요?
1: 네, 예.

0: 영어로. 아,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 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습니다.
1: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1: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하다가 You got the blues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한 적은 있어요. 네.
1: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0: You've got the blues, man.
1: You have the blues.
0: 네. 네. You have the blues. You got the blues, man.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좀 그 묘한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0: 효진이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 네.
0: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1: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0: 네네.
1: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0: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1: 네.
0: 보면은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 그렇죠.
0: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2: This song, 이 노래가 좀 가스펠적인 노래,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노래고,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두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좀 가스펠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0: 상반된 블루스네요. 부드적인데.
2: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했는데 그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0: 그렇군요.
2: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리들에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춤을 추셨거든요.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0: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2: Yeah,
0: Yes.
2: you got the blues,
0: We all
2: man.
0: got the blues,
2: I got the
0: man.
2: blues, man.
0: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것 같아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어쿼드해 보이고 뭔가 좀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인데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풀어내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삶 속에 녹여내야 된다. 그런.
2: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한글로 블루스 음악에 가사를 붙일 때가 가장 블루스 그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만이 블루스는 한글로 그 블루스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0: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로 이제 랩을 하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2: 그리고 한국에서 블루스를 하는 거는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0: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1: 네.
0: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요, 효진님.
1: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0: 부기몬스터.
1: 저는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마침 또,

0: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1: 네.
0: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1: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2: 핵심 아까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쓰고
1: 네네.
2: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2: 그러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0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에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2: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1: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나요?
2: 있어줄게요.
1: 있어줄게요.
2: 네.
1: 아,
2: 이제 내가 있어줄게.
1: I be with you.
2: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1: 네.
2: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I'll be with you로 하더라고요.
1: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그렇게니까.
2: 그쵸,
1: 예.
2: 그쵸.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1: 의도된 약간 그런.
2: 네네.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10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eong 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진짜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 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0: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네네.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2: 네.
0: 이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키라고
0: A요.
2: 그러세요.

0: 제가 이게 이제 올드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줄쓴 기타라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기타인데
1: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 하죠.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헤이.
2: 아,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계속 치시면 돼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블루스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서 함춘호 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우리 진행자 PDD.
1: 우!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로 드릴까요?
1: 아니, 아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난, 이게,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을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Yeah,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2: 아.
0: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클럽처럼. 네.
0: 그쵸.
1: TBS에 정상화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옛날에. 박제, 박제됐습니다.
0: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참치 삼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사,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여러분? 그 참치 여러분 갑자기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쓰지? 아, 와, 배고파.
1: 참.
0: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죠?
2: ADHD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아, 정말이야. 와,
0: 우리나라
1: 한국보다
0: 제일
1: 싸다고요, 진짜요?
0: 예,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0: 근데
1: 이게, 아니, John Mayer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1: 네.
0: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 편집하면서
0: 편집하고 하는.

0: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이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0: 네, 이거 중간에
1: 건가요?
0: 이거 다시 찍게요.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1: 네.
0: 미국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1: 아하.
0: 노래 부르면서 마주 보고 원테이크.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예, 딱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예, 그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 네.
0: 1200불이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1: 네.
0: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 좀 찍어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2: 네.
1: 분위기인 거인 거예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그럼
0: 그리고,
1: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원테이크로
2: 몇명더 같이 갔었어요.
1: 네.
2: 저희 뭐 트롬본 멤버랑 해서.
1: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죠?
2: 네.
0: 라이브로. 아,
2: 그쵸.
0: 트랙 딱.
2: 아, 그쵸.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1: 네.
2: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열리는 오픈된 공간에서.
1: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있다가,
1: 네.
0: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1: 네.
0: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2: 그런
1: 그래서
2: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1: 네.
0: 예를 들어서
2: 비건
0: 비건이 비건을 어떻게 쳤더라? 말을 해요 이렇게 거기 미국 불기모스도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 너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1: 비건.
0: 뭐?

0: You are the last man last standing. 뭐지?
1: Last man
0: standing dying alone.
2: 보니까 약간 그 이게 C 키인가요 지금?
0: 원 키예요.
1: 네, C.
2: 아,
1: 네.
2: 아 원 키 그냥 한 코드.
0: 한 코드. 네. 원 코드.
2: 그렇군요.
0: 그래서 비건보이라는 노래가 그쪽 그 스튜디오 그 알그린 스튜디오 로얄 스튜디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원코드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2: 아 정말요? 그 굉장한 컴플리멘트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잔메어도 봤을 거예요.
1: 네, 떼창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분도 와서 같이 부르셨어요.
2: 네. 와.
0: 그분이 제일 유명한 건 존 메이어 이거보다 네. 업타운 펑크를 했죠.
2: 아 그래요?
0: 브루노 마스.
2: 부 미첼.
1: 네, 그 맞아요.
2: 부 미첼. 네. 예, 그렇군요. 대단한 컴플리먼트를 받으셨는데 와.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죠? 그런 약간 모조가 분명히 있군요, 그죠?
1: 맞아요.
0: 그 꿈을 꾸잖아요.
2: 네.
0: 저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음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점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잡으면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 로얄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을 꾸고 알덴트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하나씩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2: 와.
1: 다음 꿈도 얘기해 주세요.
0: 다음 꿈은
1: 미국 투어.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멤버들이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저 이효주 씨하고 베이스만 데리고 가서 미국 투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트럼프도 얘기해야 된다.
1: 너무 이 흥미로운 얘기라서. 네. 근데 제가 다음 곡을 먼저 꼭 들어야 될 노래라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Sweet 네. My
0: 네.
1: Life.
0: 네네네네.
1: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 씨 in the studio and wow. you know Sweet My Life는 원래 박주원 씨의 Sweet Amore라는 연주곡을 그 가사를 붙이신 거죠.
2: 맞아요.
0: 네네네. 네.
1: 그 곡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네네네.
2: 라이브로 하나요?
1: 네. 뭐, 서로 모르셨어요?
0: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 갈까요?
1: 네,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저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다. So good. 5616님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곳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여태까지 온 게스트 중 저는 최애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멘트이긴 합니다.
0: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2: 이겼다는
0: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두 분 친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일단은 네. 여러 음악으로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2: 근데 둘이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1: 인생 내 것까지
2: 네,
1: 진짜
2: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 그 쿨피스님께서는 청혼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0: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2: 사계절로
0: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네. 시절 청춘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 초가을 낙엽 밟으면서 이거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2: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0: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히 있죠.
1: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삼치님도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오, 유명합니다.
1: 여기 삼치와 이길
0: 이길이
1: 네
0: 동생 이름이 이길이.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을 쓰이고 있죠 노래가?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아 정말요.
2: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0: 아, 그렇죠.
1: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네.
2: 근데 최일구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2: 네.
1: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페이드 아웃이 돼요. 완전하게 페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페이드 아웃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2: 네.
1: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럼요.
1: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2: 유일무이
0: 9년
2: 네.
0: 9년 때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1: 네.
0: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1: 11월 20일 날.
0: 네, 22일이요.
1: 네. 네. 어디서
0: 하루 동안
1: 네.
0: 홍대 그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1: 그렇군요.
0: 저희를 너무 잘 도와주셨던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1: 네. 네.
0: 그 끊기게 되고
2: 갑자기 힘든 얘기
0: 그래서
1: 네, 블루스 약간
0: 돈이 없어서
1: 연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0: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럼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임박해서 한번 더
2: 네.
1: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 죄송합니다.
1: 네.
0: 부탁 한번 드릴까요?

0: 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1: 네, 무슨.
0: 10월 24일.
1: 네.
0: 24일 맞죠?
2: 네. 네.
0: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네.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1: 오.
0: 앨범 발매 공연을
1: 네.
0: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라디오에 청취를 네. 위해서 네. 10장 정도 초대권을 해도 될까요?
1: 오, 너무 좋죠.
0: 네.
1: 네. 와.
0: 그리고 네. 네. 가능한가요?
1: 당연히 가능하고도 남죠.
0: 네, 그 부탁 좀 드리고 270석인데
1: 네.
0: 30장 나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멋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아웃 되기 전까지.
0: 네.
1: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0: 이 노래만 기억 그
2: 그걸 할까요?
1: 네.
0: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0: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한 길로 갈까요?
1: 막다른 길 어떨까요?
0: 네,
1: 네.
0: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
1: 아니면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네. 멋있어요.
0: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1: 네, 영광이었습니다.
0: 재밌었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1: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 아웃 됩니다. Let's go!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Non-Stop Music Express.